플레이. 이제 점프를 불어. 아아아아 Yo, Fire Studios, el Super Sammy, tu subida record, Jimmy Music.